0: 마도 알고 누르는 말이지. 아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이 오이 오라. 아나 거꾸로 또 누려 말아. 예쩌나 말까 바로
1: Here's some of the new tunes we're spinning on Double J.
2: London-based Ethiopian Egyptian artist Alawiya drops her debut album, Zero. From it, this